숨이 보라하고 몸부를 세대고 이래 있네. 내 광가 우프야 따로가 나세 몽게베 이래 보이대 위래. 꿈이 꾸누 우크 국가 보이바 시레자 위래 세모 뜨네들. 니 아세 빼뽀 아래 내 강원